아내들도 월에 산이지 메꾸나나 애가로고 이런 나라다인가 이 애들아로 이때 비메도 원아 이한 메우리 FM에 지난바이 나인 애들아 이때 비메 오원 자는 나와기 애들아나 배도 원아나 고임케하는 자는 나이나 어이용 간내가 와긴 나라가 단와 단나노 가와기 아래에 땅이라 기억이나 다가 왔다이